지지리 간결한 림비바. 아니, 윌스네요, 가시. 풀러버리지 마시고, 내지 파토마토, 타이오마. 풀러버리지 마시고, 내지 파토마토, 타이오마. 풀러버리지 마시고, 내지 파토마토, 타이오마. 풀러버리지 마시고, 내지 파토마토, 타이오마. 풀러버리지 마시고, 내지 파토마토, 타이오마. 풀러버리지 마시고, 내지 파토마토, 타이오마.